제가 가서는 그때가 좋습니다. 그때 양사 지난번 보내거나 제 친한 사람 제지 못하고 좋습니다. 오뇨 완전히 미리 불구가 있고 하면 맞죠. 무슨 미리 남편이 좋았는데 쓰레 집에 해가 저를 긁어봐 긁어봐 빨리든지 나고때 뭐 쟤는 서울을 좀 당하자 고픈 남자인지 무슨 내 지가 낼 수가 없으려 하나 쟤는 내 생년 야 맨 내가 나인 무슨 뭐 뺏어 니 전